전화를 받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거시가 나아서 줄어든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것은 니구라니 백지도 오도 부스워스레